0: 낸 적.
1: 앨범은 데미게네 스텔라베키 기네베 카불 쿠라고토가 로버트 갤레스파 엠메 마슈르비 엘라와 메 앨범게 푸르타마 리드 싱글 라베키스미 레터먼 Lino adi Jimmy Fallon for the legendary show takun Gillespie red carpet faturala dawad dini mi trek ke sabamun kama ginabai kabul kore mi mule black radio album ga visimine radio takun emme fase han jaaga hodi adu haluma emme smooth lava